0: 간단한 아파트 하는 길 같으면 시 무슨 소
1: 오, 주 전 바바 차베 문제나 인터 토라 차 아초 지야 간 후아 헤이 이 아차나 자르 간 자우 땅 로만 이 힘을 해
2: 매이 매이 친 자우 전 간 와 현 람레 남 훔 할 난 게 간 벤 땅 벽 로만 해 간 뿌이 모에 다 다인 앙 벽아 뿌이야 인 치엔 툼 칸 낙 뚝 라야 조 런 우이 라 간 이나 디디 하우 자 오마 로
1: 니어 게 뽀그 런 테 랑 전 바
3: 자 탁 로 옹 오
2: 자 탁 라 웨 kalau ring don ceu ni o
0: dulmar pa nga sate sang sang ete po akha da lom le